0: 염치랑 내 도나 가해적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야 나까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고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 만나 듯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잡혀 대문 자마노 나 사족고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1: Oi, Ruga, mein ist ein Erwa, du kontakt in Skanya.
0: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Ja, plus F, Nigumen und Tisa, Tanat, Naman, Genma.
0: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o, Chaun. BN, Ko, Blakat, Kupa, Mangrakat, Kupa, Aro, Chuong, Ku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 Ko, Bilgriata, Aro, BN, Bimang, Kupa, Nomata. Unigumen, Sa, Chani, Rango, Brion,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 Uno, Vitamin, Aro, Ayen, Gnang. BN, Bimang, Ko, Mangrakat, N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a.

0: 한 가, 니, 신, 네, 나, 푸, 오로, 로, 메, 푸, 양, 푸, 로, 로, 메, 아, 에, 정, 정, 네. 땅양 가우텔음 양뚜오 각니 노한 진네 오양방매 가시야 오양방매 오 가샤 오양방매 각니 노한친네 무닥친네 미매 무닥친네 오노매
1: Minha Betang Shushu ia kan ika program Ek Bharat Shreshtha Bharat da ki iconic theme song. Tito nya sap ia kan ika jing rai.